0: 고춤이 아직 나이에노 오와하네
1: 헤이 미스터 사워디 오하 원하드네 와데스와 세비비나 하 소모비나 니아코소 세워구나니 아와냐 미니야 미카코사 바바라마 사프라 와스테 원아 와스 와데스와 워컴브니 푸르 와무라
2: 원은 오바스요
1: 헤이 웨니 파후니야 웨니 파워 웨니 파카코니 니아니 니아코파워
2: Oh, honey. Obey.

어투 사라 아어와라 Come on, come on, come on! I will sing it again. 몬시라 오 어투 sing it, sing it, sing it, everyone!

찬네 진달아마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 찬네로와